0: 아초된 급선다 저세 필립 베탈리라 코탐 그린데 카메라 데치타고 드니서다 네조 데치타 네조 수야 돈디테네게 나제 제우젠 에스와지 콘디케드리오 투자 카테치타 디네다 시콘디 가데트라 콘디라운데 다 시콘디고라 최종의 해군데 필립 다군디
1: 키코네즈 칼기도스나 거 커거지다 초진의 크카거즈
0: O kani thi dia kare si tachin tane jola tane kera ta si ga naze zene tan dia ze tiyo ze ta si la zeng finde me tsirin chara tan di me tengo za si koni kio ze a koni tuyan te la zi ta tene koni o li landi tachin tan da ge zende ki se la si koni kia ge ti me landi heli
1: A da ki tene kona zomi kunu I ta tu la da si chuni ni ku a gu te gu ki a gu cha la de la なとだけあだきなでてなほちずでくらくはしんふりごちだんでずだしんけずにんでとてなけこえだこへよせやばしんだしゃごてほらちょっけらけいどしめずなるけおせてなかけけだしょでるくるあしんごがくてちゅかにんにくりょでだえい で、シネズムってさ、なんかちょっと似てるんで、実際、さ、え、結構いい、こう、結構の、これ、だなげ、つらへせて、これは、シュートしてなら、ちょっと、これだけ、で、くる、世界に、さ、どうしてるんで、これで、くるは、顔の背景で、つらせて、だけ、さ、去年でしたね、と、あ、そうですけど、 で、そんな、やつね、こう、デザインやくでやつね、さ、え、オフナー、コネシン、コネエザーディ、コネダシン、コネオクシュツ、キンル、ツァイア、ケーダケーディ、ツァイア、キュー、コネダシュツ、キネチュー、メタコ、ケラノ、デゾーダジ、アコ、ケラノ、デゾーゴ、ガダ、キツ、ダジ、ダコ、ケラ、ノ、デゾーゴ、ガダ、キツ、ダジ、ダコ、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ケラ 这个旅馆那在晓得了，过来雇佣的都是他那以后的啦。开开的没干啥，开的看没开个啥的，他看学挺好的，可是学挺好的，去哈佛嘛，我这边一安都得他，去学得去安都得他，学挺好的，看哈佛嘛，可的，你自个的他，你他看也挺好的啦。那他新过来了，去快点给那里去过个，现在去他到过了就是他，新过来那有的后来进去。那人那子来得看开亏的，谁个乱亏？他不干子，但是给他打个过路就是他的了。他出来就看来的那车，那看那给了看多个路这样的亏的了。是他的车，他给的车。车那就，但现在过路个是在他开的呢，还是你认为我的？过路了，我这走的他的，就连他下过以后的车，你再看我那等等呢？也在土库里等呢，过路该吃什么？大鸭虫的，你那这地里的过路也打那里路那也过路，也跟那其他干地的菜呢，吃吃的地看过第二个地啦。啊，那过路这就是那个是天的，现在就是土生的，就当时我这样子过吃干啥子地里上的，就看看过第二个你是贵的，那个也挺好的。
0: Say then again, and that's a zeze tindela umbella denami condicurio cagitila umbella colonke the tiagori gem de candela de ginta conditen care, colon another zen decotin colonatin on the etiny de water tande, don't decent use the security in dira because it's not sorry. I
1: asked the toilet cagi, the tear, I am a cagitio, the cream, and then she cast it. I 就那些些，他们就他都还过了，说的这个都那个，这里都那个了，去下口的。他都没那里，那里虽然说这地方了，那不气候大还过了 9-10 可能好长时间了的。啊，一看那得出来，那出一直在出产的，给他那些产的起来是的，他给他这后院后院个有些的。他现在可以靠着那现在才是去那吃一点，过路去可能那个啊，那他现在还搞那开呀，这他现在也 과외 코치겠네. 유독에 가고디다 이노 이걸로 그때 최신 주노 최신 것도 가야지라 이 초기 해야지네 또그 이야기 이라치 얘기 소모겠지라 가고디아데 지나는데 이 멕시코로 가서 이때야다 가고로 케 이때가 가고나 키트무게서 차들이 그 에코노고로 그렇게 때 차로서 비데 Mae gysio dde llade cyn i'n rhaid i'n lwyd ei cod ei golwg o'n e'n cyr gysio hawdd mae gysio di o'n e'n cyr sat o gwydliad i'n lai cyr dwi'n mynd dad y llawd i'n casu dwi'n chwrdd i'r llawn chwrdd a dde llawd i'n mae gysio nad o'n e'n trwy cael cwrdd i'n trwy gael tred i'n mynd mae gysio di'n e'n nina tre cad i'n lai cand e'n tre cad i'n sy'n ti'n cad i'n lai 그러니까 다시 안 왔어 돌아가고 내가 그때 나한테 그매 차다 예국현에 가서 뒤로 다시 가서 이제 칼콘 언니 차다 데이데 가서 나한테 튀어대서 이제 차다 카티아 코냐고로 가서 뛰어들어 이 참모도 디스코다 가서 또 가서 그매 신을 하고 이제 또 죽게 사도 나고 내가 며칠 전에 Then Sonate, you know, a Buddha goes to that state and so Katinaki is a future Kati, they go to Dichukaku, the Zada Kuli, not the Tehut Naki Zagati. Kulu Hotane, a Nazunket and Nile Onagi, the Hotane Nagati. Here you know what the Nazi do ten and Naki is hit a show, they will cool her years. Golo chom me tie da sia choke de hode ki kwan ye chan do ge de hide na go sia da ne ke o de da ki me di no ne ko de da o na wa te ko li o ha ki me ta sa to no ta so do de lo ne o de ku lu ju kone he se no de se da ka de na ya ti mo ko se ne da i me do te da ku te da na ze ko de de Lysen og Gitode Kulu Haye Tangan in the Sinigadi had in high Okatera Seladigo, the Honda Nati Kaki did the Church Hosani get to that and like it, and that had to take it. And I have seen the Hanat de Hagusu, Tina Hitera, Hagusu, Hagusu. Now you know how to get in a kick, Hagusu, you get this from a son. Yame Kasnos, the Lonia, Yamasu, the Telecoma, the Santa Chicago, the Kia Hutan, and the Hadili, a shot led to Mashis and only.
0: Setting again, not a zero colonel, a security, something Tindela, making Charles, not an attendant, they say, the ten, the tigers, and the decos, and the

이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할 포함하는 클럽은 세상에 되게 되게 근데 아직 얼마나 커티야 되게 컨디긴인데 컨디가 이제 좀 대체 생각이 돼 거의 되게 커티 걔네들 이렇게 얼마 컨디긴가 플랜하기 라 키크와 선택이 아주 거의 되게 이제 삼백지 컨디 노티 컨디인데 아 컨디게 컨디 다이지 그 차이 틴데베 그 너티 컨디는 베티 컨디가 손티가 리소리니 되게 티 컨디야 그 리오시나 나게 되게 컨디 게티 뒤도 에티 근데 그 때문에 데 테타우디 컨디라 인데 세제 좀 없으지

이제 테리 크리스노 테 채널 신카이 제나가 지 들어가는 데 제가 좀 키고네 틀다인데 대초서 투지라 둘 그 건들 켜야지 하루 데라 세균료 좀 키고 하는 거 제가 커서 지켰잖아 하는 거 제가 니티 틀 큰실아 세균료 좀 하나 틀리고 제가 커서 지켰잖아 하는 거 제가 니티 제가 니티 제가 둘에 타이 하는 거 제가 들이티 이렇게 켜놓고 켜놓고 타이고 제가 그 커서 타겠잖아 타이고 제가 니티 어초대니 켜놓고 켜놓고 키웠디 이거 제가 그거 타겠잖아 하나 라띠 그래서 니티 이따 앞에서 킬러 하나 타자 타이고 자 그거 지겠잖아 하나 타이고 자 니티 저 상위에 켜놔 선에 띠고자 켜놓고 켜고 자 그거 지겠잖아 오케이 타이거 전에 이 뒤에 가 뒤에 가 전에 오케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음 때 이때 아미나 해우긴 데라 마시 그래 생각해 어쩌든 켜던 데 초생 필립 이탈리고 제 틀리 켜던 데 초생 이 테트널 시가 마시 그래 생각해 사실 뒤에 있는 해우기 도자 내가 이렇게 했지 사실 좀 없으리